0: 나오신다는 그 그런 말, 미리 타오와 상대로 볼까? 설탕에서 미세먼 차단하더냐? 그러다.
1: 아주 그렇다가 들고 왔다가 그렇게 왔다가 미세먼 타오 발라? 아무렇게 나기 더 비어올.

0: 자성시켜.
1: 그러니까 우리 장가의 성가 오버선에서 어떻게 나타나나. 오버선에 아껴서 나타나. 나타나니 말렸고. 또 하나 오버선이 다른 것 사업에